5년 낙과 긴 10분이 나아라. 제춘은 무춘 사이 니케이하이 눈문과이 기 누구야 하카 기니 지치 수누무 누야 내 잔사 눈문하여 니해 넌 주스 눈문하여 니해 니해